獨自去偷歡。今晚有我同你一齊偷歡，唔使獨自去偷歡。去邊度偷歡呢？當然就係呢個頻道啦，香港電台第一台啦，又或者係一個夜迷宮嚟嘅，小心蕩失路。